0: 듣고 있나요? 라디오 6.
1: 지친 그대 꿈을 꾸어요. 여기는 라디오 6입니다.
2: 여러분은 밴쿠버 코앱 라디오 CFRO 100.5 FM 한국어 라디오 방송 라디오 6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 밴쿠버 한인신문 코리안 뉴스 제공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유아진입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밴쿠버시 의회가 마운트 플레전트 지역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용도 변경 공청회를 오는 10월 지방선거 이후로 전격 연기했습니다. 막대한 전력과 물 소비, 환경 영향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AI 인프라 구축 문제가 이번 밴쿠버 지방선거의 최우선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해당 부지에는 부동산 개발사 웨스트뱅크와 통신 대기업 텔러스가 추진 중인 26메가와트 규모의 AI 팩토리 데이터 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 소식이 알려진 후 시청에는 찬반 의견을 포함해 무려 약 580건의 공공의견이 접수됐으며 주말마다 데이터 센터 반대 집회가 이어지는 등 시민들의 압력이 거세졌습니다. 이에 시의회는 추가적인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공청회를 10월 선거 이후로 미뤘습니다. 진보 유권자연합 시의원 후보 등 야당 진영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끌어낸 성과라며 신규 건설 유예를 촉구하고 이번 선거의 핵심 의제로 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텔러스 측은 폐쇄식 냉각 시스템 적용 등 전력 및 물 소비를 대폭 줄인 친환경 설계로 국내 AI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대규모 전력과 물 사용, 소음 및 발열 문제, 일자리 창출 효과 미비 등을 이유로 강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단순한 기술 반대가 아니라는 지적인데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 물, 토지 등 공공자원을 대량으로 쓰는 산업시설이 된 만큼 단순 의견 제출을 넘어 시민이 결정 과정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조사 결과 BC 주민의 79%가 AI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만큼 실리콘밸리식 개발을 답습하기보다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합의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거대 첨단 인프라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시민의 알 권리와 환경권은 어떻게 보장받아야 할지 이번 10월 밴쿠버 지방선거를 치르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캐나다 정부가 관공서 방문이나 우편 접수 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여권을 바꿀 수 있는 온라인 여권 갱신 서비스를 전국 성인 국민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수백만 명의 국민이 대기 시간 없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지만 신청 즉시 기존 여권이 무효화되는 등 주의할 점도 많아 사전에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 즉 IRCC는 그동안 하루 접수 건수를 제한하며 테스트해온 온라인 여권갱신 시스템의 안정성 검증을 마치고 자격을 갖춘 성인 국민 전체로 서비스를 공식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레나 메틀리지 디아부 이민부 장관은 이번 확대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대기 시간을 줄이고 디지털 공공서비스를 현대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특히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이나 이동이 불편한 주민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갱신의 표준 처리 기간은 접수 후 영업일 20일입니다. 따라서 출장이나 여행 일정이 임박해 영업일 10일 이내에 빠른 발급이나 긴급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서비스 캐나다나 여권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 여권 갱신이 이용 가능한 대상은 만 16세 이후 발급받은 5년 또는 10년 유효기간의 일반 캐나다 여권을 보유하고 최근 15년 이내에 발급받은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거주지와 우편 주소가 모두 캐나다 내에 위치해야 하며 여권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됐거나 만료까지 6개월 이하로 남은 상태여야 하고 디지털 여권 사진 파일을 준비해 온라인으로 업로드한 후 수수료를 결제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온라인 신청서가 접수되는 즉시 기존 여권은 자동으로 취소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 후 최소 영업일 기준 20일 동안은 해외 출국이 불가능하므로 여행 계획을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이외에 이름이나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을 변경하거나 여권을 분실, 훼손한 경우에는 온라인 갱신을 이용할 수 없으며 기존 대면 방식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번 온라인 시스템 정착으로 국민들의 행정 편의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BC주 전역에 기습적인 폭염이 기세를 부리면서 냉동기기 가동이 폭증해 주내 전력 사용량이 연속적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전력 당국인 BC 하이드로는 전력망이 아직까지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 에어컨 환급 프로그램 활용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전력 수요 폭증은 주내 곳곳을 급습한 기록적 고온 현상 때문인데 핀메도우가 35.9도, 아보스포드가 35.4도, 웨스트 밴쿠버가 32.3도를 기록하는 등 기상 관측 이래 지역별 최고 기온 신기록이 속출했습니다. 이에 BC 하이드로는 주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전력망 과부하를 막기 위해 오는 8월 21일까지 한시적 에너지 효율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스타 인증을 받은 창문형 에어컨 및 고효율 이동식 에어컨 구매 시 $50, 고효율 공기청정기 구매 시 $30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자세한 대상 제품 및 신청 절차는 BC 하이드로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C주 전역을 덮친 산불 연기로 대기질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데요. 산불로 인한 초미세먼지가 주내 대기오염의 가장 큰 주범으로 떠올랐으며 매년 2천 명에 가까운 조기 사망자를 내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2026 대기질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산불 연기가 BC주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핵심 원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제로 메트로 밴쿠버는 최근 연이은 대형 산불의 영향으로 세계에서 대기질이 가장 나쁜 도시 중 하나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에 수십 분의 1에 불과해 폐 깊숙이 침투하며 즉각적인 기침이나 호흡곤란은 물론 장기 노출 시 심장 및 폐질환 위험을 급격히 높입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초미세먼지 오염이 BC주에서만 매년 약 1,900명의 조기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했는데 특히 만성질환자, 임신부, 영유아, 고령자 등 건강 취약계층에게는 훨씬 더 치명적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사상 최악의 산불 시즌을 기록했던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지난해인 2025년에도 88만 6천 헥타르 이상이 소실되며 대기질 경보가 잇따랐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여름철 고온 건조한 날씨가 장기화됨에 따라 단순 산불 진화를 넘어 대기질 관리와 주민 복원을 위한 장기적인 종합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C주 정부가 상점 절도와 기물 파손, 거리 질서 문란 등 반복되는 재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상습 범죄자 전담 관리 허브를 대폭 확대합니다. 주 전역에서 최대 865명의 상습 범죄자가 집중 관리 대상에 포함되며 단속 강화는 물론 복지와 중독 치료 등 복합적인 사회 지원책이 함께 추진됩니다. BC주 공공안전부는 거리 질서 회복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상습 범죄자 전담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주 전역에서 최대 865명, 이 가운데 메트로 밴쿠버 지역에서만 365명의 상습 범죄자가 집중 감독을 받게 됩니다. 주정부는 메트로 밴쿠버 내 7개의 신규 허브를 포함해 총 11개 허브를 운영하며 지역별로는 밴쿠버 4개 허브, 서리 2개 허브를 비롯해 랭리, 뉴웨스트민스터, 아보스포드, 칠리왁, 메이플리지에 각각 1개의 허브가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테리 영 지역사회 안전담당 장관은 경찰과 전담검사, 보호관찰관이 협력하는 밀착 관리망을 통해 반복적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분석에 따르면 전체 재산 범죄의 상당 부분이 소수의 상습 범죄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대상자의 상당수가 주거 불안정과 약물 중독, 정신건강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처벌과 감시뿐 아니라 복지, 의료, 주거 지원을 연계해 재범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전문가들 역시 단속과 복지 정책의 병행이 실질적인 치안 개선의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C주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늘고 있는 도시 중 하나인 뉴웨스트민스터에서 심각한 학교 과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학생 수용을 위해 대규모 복합 캠퍼스 신축을 추진 중이지만 공사 기간 동안 학생들을 지진 위험 등급이 높은 인근의 노후 건물로 임시 이전하기로 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과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웨스트민스터 시는 지난 2006년 이후 인구가 2만 명 이상 증가해 현재 8만 명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공립학교 학생 수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해 2023년부터 2년 사이 무려 1,600여 명의 학생이 새로 등록하며 교육 인프라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특히 유일한 고등학교인 뉴웨스트민스터 세컨더리 스쿨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교육청은 부지가 가장 넓은 에콜로드 트윗미어 초등학교를 철거하고 최대 2,300명을 수용하는 6학년에서 12학년 중고교 복합 캠퍼스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초등학교는 불과 2020년 주정부 예산 610만 달러를 들여 내진 보강 공사를 완료한 곳이어서 멀쩡한 학교를 허물고 재건축을 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신축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이 2027년부터 임시로 수업하게 될 인근 버나비시 스트라이드 에비뉴 커뮤니티 스쿨의 시설 상태인데 해당 건물 일부는 과거 지진 발생 시 구조적 붕괴 위험이 가장 높은 최하 등급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내진 성능이 이미 확보된 안전한 학교를 벗어나 지진에 취약하고 노후화된 건물로 자녀들을 보낼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을 직접 둘러본 학부모들은 깨진 창문과 부식된 목재 계단, 열악한 야외 공간 등을 지적하며 교육 환경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웨스트민스터 교육청과 BC주 인프라부는 학생들을 이전하기 전에 주정부 차원의 안전점검을 실시해 모든 내진 및 안전기준을 철저히 충족한 후 승인할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완공까지 최소 3, 4년이 소요되는 만큼 주민들과의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BC주 전체적으로 지진 위험 판정을 받은 학교 498곳 중 내진 보강이 완료된 곳은 절반 이하인 233곳에 불과합니다. 도시개발 속도에 맞춘 근본적인 교육 인프라 확충과 함께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세심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아진이었습니다.
2: 여러분은 밴쿠버 코어 라디오 CFRO 100.5FM 한국어 라디오 방송 라디오 6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 밴쿠버 한인신문 코리안 뉴스 제공입니다.

AI가 감정을 느끼는 시대가 왔다는 이야기 믿어지시나요? 감정 분석, 감정 생성, 심지어는 인간보다 더 공감하는 AI까지 등장했다고 해요. 기계가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조금 두려워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대하게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서로를 얼마나 더 잘 이해하려고 하고 사랑하느냐가 아닐까요? 오늘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이어주는 시간, 소피아의 뮤직 브레이크 첫 곡, 아일릿의 매그네틱으로 시작합니다.

Please let us know what you want to listen to on Sophia's Music Break. We have Facebook Radio 6 or Insta or TikTok Music Break 23. Please send us lots of messages. Today's 순서는 미스테리 뮤직박스입니다. 이번 주 미스테리 뮤직박스의 주인공은 바로 2025년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K-POP 판타지 액션 블록버스터. 겉으론 완벽한 아이돌, 그러나 밤이 되면 악령과 마주하는 헌터로 살아가는 이들의 이중생활을 그린 작품의 주인공 데몬 헌터스입니다. 서울의 화려한 무대 뒤 어둠 속에서 펼쳐지는 진짜 전투. 화려한 퍼포먼스, 스릴 넘치는 액션, 그리고 이면의 고독까지 아이돌의 삶의 전장에 서사를 입힌 이 작품은 공개와 동시에 글로벌 톱10에 올랐고요. 사운드 트랙 또한 아주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데몬 헌터스의 OST로 오늘 플레이리스트를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노래는 펑키하면서도 묘하게 불안한 기운이 흐르는 곡이에요. 아이돌 팬미팅 직전 평화로워 보이는 무대 뒤에 숨겨진 긴장감을 담았어요. 리듬은 경쾌하지만 가사는 의미심장하다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사자 보이스가 부릅니다. 소라 팝.

네, 사자보이스의 소라팝 듣고 오셨습니다. 굉장히 경쾌한 노래이죠. 두 번째 곡은 헌터들이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준비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노래예요. 비장한 신디사이저와 고조되는 드럼 라인이 압도적인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헌트렉스가 부릅니다. 골든.

가면 뒤에 숨겨진 사명과 책임,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을 그린 트랙 같아요. 인트로의 전자음이 아주 인상적인 노래인데요. 한번 감상해 보시죠. 사자보이가 부릅니다. Your Idol.

네, 오늘 데몬 헌터스의 마지막 곡으로는 트와이스의 정연, 지효, 채영이 불러서 아주 화제가 된 곡이지요. Take Down이라는 노래입니다. 화끈한 액션 장면의 백미, 아이돌 이미지와 헌터 본능이 충돌하는 그 순간의 분열과 폭발을 담아낸 곡이에요. 강렬한 트랩 비트에 새 멤버의 랩과 보컬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곡입니다. 감상해 보시지요. 정연, 지효, 채영이 부른 Take Down.

여러분은 밴쿠버 코앱 라디오 CFRO 100.5 FM 한국어 라디오 방송 라디오 6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 밴쿠버 한인신문 코리안 뉴스 제공입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숨겨둔 이야기가 있지요. 심리학과 함께 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풀어보는 시간, 소피아의 심리톡톡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DJ님. 사실 이 사연을 보낼까 말까 몇 번을 망설였어요. 조금 우습고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올해 서른을 앞두고 있는 다이어트에 진심인 사람이에요. 언제부턴가 예전처럼 살은 쉽게 빠지지도 않고 살은 점점 붙어만 가고 그래서 제 자존심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꼭 다이어트를 성공하고 싶었어요. 남들 눈 때문이 아니라 그냥 거울 속 제 자신한테 계속 실망하고 싶지 않아서예요. 처음에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아침엔 닭가슴살에 샐러드, 커피도 설탕 없이, 저녁에는 간단히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근데 문제는 항상 똑같아요. 바로 밤이 문제예요. 퇴근하고 오면 텅 빈 집이 저를 맞이하고 불 켜진 냉장고 불빛이 어쩜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질까요? 그 앞에서 저는 항상 고민해요. 오늘 하루도 고생했는데 이 정도 먹는 건 괜찮지 않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리고는 냉동실 문을 열지요. 치킨, 떡볶이, 맥주 한 캔. 그렇게 다 먹고 나면 이상하게 더 허전해져요. 몸이 무겁다기보다는 마음이 무거운 것 같아요. 아, 나는 왜 이것도 제대로 못 지키지? 아, 나는 진짜 의지가 약한 사람이구나 라고 제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요. 먹는 걸 참지 못한다는 게 저의 욕심을 컨트롤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저는 뭔가 더 깊은 데서 고장이 나 있는 걸까요?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자신과 계속 싸우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매번 지는 기분이죠. DJ님, 저 같은 사람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게 단순한 습관인지 아니면 마음이 너무 지쳐서 그런 건지 이제 진짜 제 자신을 이해하고 싶어요. 네, 사연자님, 너무 솔직한 고민 사연이에요. 저는 사연자님 100% 공감합니다. 이 사연 정말 많은 분들이 오, 내 얘기랑 똑같다 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다이어트는 단순히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일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음식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걸까요? 첫 번째로는 음식은 감정의 피난처예요. 특히 탄수화물과 기름진 음식은 뇌에 빠르게 안도감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허기 때문이 아니라 외로움이나 지침 때문에 무언가를 먹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밤은 마음이 가장 약해지는 시간이에요. 낮에는 바빠서 잠깐 잊고 지내지만 조용한 밤에는 감정이 올라오고 그 빈자리를 음식이 채워주는 거죠. 그러니 밤에는 그냥 빨리 자는 게 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패가 아니라 내가 나를 위로하려고 했던 순간이에요. 스스로를 책망하지 마세요. 사연자님은 그저 지친 하루 끝에 위로가 필요했던 것뿐이니까요. 그 방법이 음식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지금 내가 진짜 배가 고픈가를 내 자신에게 꼭 물어보세요. 감정적 허기를 구분하는 습관은 다이어트보다 먼저 연습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 내가 진짜 배가 고픈 건지 아니면 입이 심심한 건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세요. 그리고 먹지 않는 나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후회하지 않는 나에 더 포커스를 한번 해보세요. 가끔은 먹어도 괜찮아요. 다만 내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 밤늦게 야식을 먹고 후회하지 않는 내가 돼보려고 노력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 있는 밤을 위해 다른 위로 도구를 준비해보세요.
좋아하는 향기, 편안한 음악, 따뜻한 차 한 잔, 조금씩 다른 위로법을 익혀가면 마음이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야식은 건강에 안 좋잖아요. 그러니 피하시는 게 좋겠지요. 여러분도 고민 사연이 있으신가요? 우리 함께 나눠봐요. 페이스북 라디오 섹스, 인스타 또는 틱톡, 뮤직브레이크 23으로 DM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사연자님을 위한 노래는 데이식스의 예뻤어 보내드릴게요. 힘내세요.

0: You're listening to 100.5 FM, CFRO, Vancouver Cooperative Radio.
1: Programs like 마음을 더 달구는 법이지요. 오늘 하루의 감정도 실수도 사랑도 그대로 괜찮다고 말해주는 밤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마지막 곡 이유의 너는 나의 별이야 보내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소중해져 버린 너
0: 모든 순간마다 You're listening to 100.5 FM, CFRO, Vancouver Cooperative Radio. Programs like this are made possible by listener support and by grants from organizations such as the BC Government Employees Union. Thank you so much for keeping independent community radio alive.